또지년 양눈오만 구초제간 천년여도 황금이로장 양타다오 와류지어다 생명아 호 구체적인 약주담 진달위전과야냥 오자러야냥 올해포

州南阳沿江啊，人生有亲朋在乐干，张飞为谁在南方啊，人能家南阳这样路嘛。太阳哦就阳虚年天马放河楼毛哎这黄啊就为谁跟家大为娃你那边不啊转在乐干但黑咱们无尽就都为大年来天啊在阳问着见了天一方就就大的当家都家父有看见这样了嘛总爱天大眼杂志啊毛片小羊滚在家端落楼飘天端的贼放啊爱玩楼空喊着当啊他妈夸一斗片天买天天妈在前路然后买好一尘文物光家的苦你那样大也不见苦啊在两次后呢结苦修东下没为家成年也不接待那边的后院无边心差的瓦大贼干烂烟家把我救蹲留边为年那当家白满心儿不归这样的买大酒喊口几年那一轮听我家这不要云甘他到谁在年家难被我家到家难被当为几年当家变富贵哦庙在当家的宝贵但是每年也是可多拿下金春节
조 딘디아 만홍 쇼광 신호 대 종진장 야주도 얀장 얌기야니장 타오 삼장 베이엠어 동피아무 기 종갱장리 얌장아 연인기야

쳐다 올려 화미래 조망매 올려 터머머매 밤에 마셔랭아 아냐랭아 떡을 통해 아쳐다 니가 터불래 你个错么嘞么东哎，穷哎，你个错么想呐？